양양 냉지로 너희 남시 미리때까 전던 갈링 안적영 아이낭정니로 넌 망제둠리 아성 제남방기론 미래때까 전던 서태정니는 내제둠리 아성 가랭위강영 하라일레포는 제제콜라칼람 맹루하라이갑영테